0: 안녕하십니까? 조간 뉴스입니다.
1: 5월 3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연길 시와 용정시에서 중대 대상 건설, 문화관광 산업 발전 등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스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보청 주시한 종교 연설과 일전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사상과 행동을 형세에 대한 당 중앙의 과학적인 판단과 결책, 포치에 확실하게 통일시키며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서둘러 추진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업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현역 경제 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 운행의 내생 동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간 생산량이 2,000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완제품 제조, 연간 생산량이 10,000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도 대상 건설 현장에서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정책의 귀회를 다 잡고 설비 성능 시험과 생산 라인 시험 운행을 다 거쳐 추진하여 대상이 조속히 생산에 투입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능력을 높이고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에 적극 접목하며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부합시켜 고객 원천 자원을 힘써 쟁취하고 더 많은 주문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연변 주 민들레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온라인 게임업에 뛰어든 기업 가운데 하나로 다년간의 경영을 거쳐 업무 분야를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허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상황을 문의하고 주요 업무, 시장 운영, 수익 모식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통합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상황을 요해하고 나서 호가복은 기업이 디지털 경제가 번창하는 시대적 기회를 단단히 틀어지고 신축 대상의 착지, 운영을 다그치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운영, 라이브 방송 및 신규 게임 측정 평가 등 주요 업무를 크게 발전시키며 다점 포치, 여러 분야의 연동을 통해 기업의 규모화 성장을 실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하여 격렬한 시장 경쟁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쟁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길림 룩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체계 가공 시설을 건설하게 되며 현재 기초 검증 및 확대 기초판 밑층 환충대 시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공사 계획을 엄수하고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시공팀을 증가해 매일 새로운 진척, 매주 새로운 변화를 보장하고 조속히 더 많은 실물 작업량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결시는 지역 우세, 산업 토대에 발붙이고 봉사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의 재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봉사 외주 현대 물류 좋았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절 휴일 관광 절정기는 풍경구, 명소의 수용 능력, 운영관리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이며 더욱이 각 현지, 각 관련 부문의 총괄 협력, 봉사 보상과 응급 대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검증입니다. 관광객의 체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입장, 안전검사, 입장권 예매, 관람 안내, 해설 등 전 과정 봉사를 최적화하고 식사, 주숙 보조 부분에 공을 들이며 전체 연령대를 아우르는 풍부하고 다양한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정성껏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기대를 안고 왔다가 만족스럽게 귀가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이 흥해야 인기를 끌 수 있고 산업이 강해야 경제가 강합니다.

0: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물 경제를 장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대 대상의 교훈인 선도와 유력한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연결시 용정시는 대상 우선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장벽점으로 문화관광 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크게 성장시켜 현역 경제 발전에 산업 지탱을 강화하고 힘을 비차게 장대시켜야 합니다. 일련의 실력 있고 기술이 선진적인 모범 기업을 서둘러 유치하여 착지시키고 신설비, 신의약, 신의료 미용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인삼, 식품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크게 성장시켜 경제 발전에 새 동력, 새 엔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전속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태적 모니터링과 일일상 관리를 효과적으로 틀어지고 백방으로 대상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을 제거하며 연길, 인삼, 사포닌, 정력 자동차, 커시안 생물, 삼기 공사 등 중대 대상이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조정하여 더 많은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 안전 보장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교통 간선도로와 중점 도로 구간에 대한 관제, 교통 정리를 강화하고 인구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우환 방지를 잘하며 풍경구, 명소, 오락시설, 대형 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탄광, 가스, 건축 등 분야의 안전 우환을 꾸준히 조사, 정비하며 발생 가능한 민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5.1절 연휴를 보내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와 연결시, 용정시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4월 29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사전 통보 없이 소영진을 방문해 향촌진흥, 기층당 건설, 기층관리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삼농사업에 관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정확한 정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특색 우세 산업을 육성하며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로 향촌 전면 진흥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소영진 과수농장과 동산농장을 방문해 편민봉사소와 양로원을 자세히 살펴보고 산업발전, 집체경제수입, 주거환경정돈 등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농촌 실정과 군중의 수요에 맞춰 기층 봉사 진지를 잘 건설하고 활용하며 봉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완하여 진지의 매력과 활용도를 높이고 군중의 다양한 봉사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영진 소영촌 현대농업산업단지에서 왕길보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채소와 과일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재배 규모, 기술 관리, 시장 판매 상황 등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에 선도적 역할을 부각하고 선진적인 재배 기술과 경영 경험을 적극 도입, 보급하며 시설 농업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군중이 산업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영진 장동촌과 소영촌에서 왕길보는 마을 경관을 직접 살펴보고 주거 환경 정돈 및 격자화 관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관광 흥시 두 가지 전략을 부각하고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도시 건설과 정밀화 관리, 기층 당 건설과 사회 봉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며 소영진의 도시 근교 지역 우세를 활용해 재반 사업이 앞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건설 성과가 군중 소득 증대, 민생 개선, 귀향 창업 등 측면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고 각 민족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하며 각 민족 간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시 발전 대국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도시 산업 사슬의 후원이라는 위치에 입각해 전력을 다해 대상을 추진하고 자금을 유치하며 발전을 촉진하여 소규모 대상이 곳곳에서 꽃피우듯 활성화되어 대규모 산업의 활발한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농촌 1, 2, 3 산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온갖 방법으로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혀 농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국 및 전성 평균보다 높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0: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하고 운영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상시화하고 위험하고 노후 주택 정비와 부단적 침몰 정돈을 강화하며 마을 청결 장기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촌 규약을 표준화하여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경관을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5월 6일 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 사업 지도서조 2020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종료 론수를 전달 학습하고 연결시 제3차 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수용 및 협력사업 방안을 심의했으며 환경보호독찰 정돈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각급 각 부문이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실제 사상과 행동을 주앙과 성당위, 주당위, 시당위의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며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신으로 모든 문제 정돈과 검사 맞이 재반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제 지향, 목표 지향, 효과 지향을 견지하고 기존 문제에 주목하며 목록제 더하기 책임제, 더하기 종결 및 삭제제를 추진 방안으로 삼아 모든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시정을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심화하고 유사한 문제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장하여 점검하며 하나 발견하면 하나를 해결하고 종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험 요소 점검과 시정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본과 표면을 함께 다스리고 즉각적인 시정과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일 작곡의 진달래를 으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네,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심장에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글을 보고 안심하곤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례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 위험한 심장 문제는 정례로 느낌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더 쉽다고 합니다. 먼저 3고 환자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은 혈관의 내피를 손상시키고 동맥 죽상 경화를 가속화하며 관상동맥 심장병,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 흡연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입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은 심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네 가지 심장보호 습관만 들인다면 매를 끊고 술을 적게 마시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일일 알코올 섭취량을 남성은 25g, 여성은 15g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7, 8시간의 수면을 보장하고 밤샘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해야 합니다. 40세 이상 사람들은 매년 혈압, 혈중지질, 혈당, 심전도를 검사받고 고위험군체는 반년에 한 번씩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 개입해 심장의 정상적 기능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클렌징 제품, 즉 세안 제품을 사용하시는지요? 이 세안 제품은 거품이 많을수록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래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많을수록 세안의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세안 제품의 거품량은 주로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한 세안 제품은 거품이 적을 수 있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기름기와 로폐물을 제거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안 제품을 선택할 때 거품의 양만으로 세안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품이 많다고 해서 세안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며 세안 효과의 좋고 나쁨은 제품의 순한 세정 성분과 개인의 피부 타입에 적합한지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세안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품 양보다는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매일 마스크팩을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질까요? 이것은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마스크팩을 쓴및 자외선 차단이어야 하며, 마스크팩은 일상 필수품이 아닌 보충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스크팩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하며,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팠던 날도 버거웠던 시간도 머물다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덜 생각하고 조금 더 숨쉬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하루를 충실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준 만큼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 것, 그리고 준 만큼 너도 나를 줘야지. 기대를 말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

0: 여자는 못 취한 나요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아, 이건 정말 수고했어.
2: 아, 이안 가, 이게 오늘은 내 집에 일찍 오겠다고 전화까지 전화한 데가 아직도 와요, 안 가. 어디 갔나, 도대체. 야, 아니, 어제는 12시라는데, 이 안 가, 이 정말 정신 나왔다, 이게 지금. 아, 이거 정말 답답해 죽겠다, 이 오늘 어제나 밤에면 방청명 나와요. 아, 집에 일찍 들어요. 어디 가지, 이게 오면, 아, 정말 이게 답답해 죽겠다, 야.
1: 아, 됐다, 이 반대로 혼자 살아서 또 술 한 잔 먹자. 이기려면, 에? 반설도 제대로 못하고, 동미도 없는 오솜길인데, 나는 기대 거기다 비하면 나도 개체했지, 무슨. 에, 근데 그만 먹다 또 취하겠다.
3: 야, 야, 부탁해. 아, 부탁해.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커피 향이 느껴지고 골목마다 개성을 살린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변은 말 그대로 커피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출근길에서 한 잔, 만남의 자리에서 한 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한 잔. 네, 커피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잇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0: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변주 커피 문화 교류 발전 협회 회장이며 연길시 붕배 직업 양성학교 교장인 최봉화 씨를 모시고 커피 한 잔에 담긴 이야기와 그 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주 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회장이며 연길시 풍배직업양성학교 교장이신 네, 최봉화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연변 커피문화성장의 한가운데서 인재를 키우고 산업을 이끄느라 굉장히 바삐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몰두하고 있습니까?
3: 요즘에도 저희는 커피 양성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동시에 인재 배양과 다음 각종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부터는 저 연변대학 저희 왕홍창 부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카페 시지 카페 다사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4: 네. 이번에 그리고 운남성 보산 지역에 방문을 하신 적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성과들이 있는지 또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까?
3: 예, 금방 전에도 저희는 그 연변의 커피 기업들과 함께 단체로 묶어서 운남 보산하고 그리고 상해도 들르고 여러 곳 차를 했는데
4: 네.
3: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남에는 산지다 나니까 농장주들이 주로는 그 농장 그 재배에만 신경 쓰던 것이
2: 연변 네. 분들이 많이 또 좋아해 주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0: 청년들이 주로 위주로 많이 애호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네. 네. 자, 이 연변의 커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외부와의 협력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이 타지역 기업과의 교류나 그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타지역의 그런 기업의 교류나 이런 문화의 교류는 엄청 수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변 연길이 위주로 이렇게 소비적인 도시인데 연길에 커피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커피숍이 많다.
2: 네.
0: 예, 커피숍이 일천 몇집 되고
1: 네.
0: 커피숍이 많다는 이 개념에 멈췄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그 주식 발전해가지고 산업으로 옮기겠는가. 여기서 제조도 가능하고 포장이라든가 뭐 컵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일상의 뭐 이런 식자재라든가 우리 서로 여기서 어떻게 공급이 가능하게 이런 면에서 좀더 외부 지역과 협력을 해가지고
2: 네.
0: 원래는 많은 커피숍들에서 점주님들이 많은 이런 그 가격으로 사들이고 하던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서 할수 있으면 단가도 많이 내리고 기운 창출도 더 많이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1: 네, 그렇군요. 이 커피 문화 교류 발전 협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협회가 이 사회와 정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저희 커피협회는 2017년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2: 네.
0: 문화절과 그다음 커피시합 이런 걸 통해서
1: 네.
0: 애호가들이거나 이런 종사자들한테 그런 평타를 제공하고 했는데 정식으로는 2018년도 5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설립된과 동시에 각종 활동을 전국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전국적인 범위에서 활동을 진행했고, 그다음
2: 네.
0: 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번에 이런 5.18 같은 이런 무대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데서 많은 지지를 가져다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2: 그럼 뭐 어떻게 뭐 회장으로 선거된 뭐 계기라도 있으세요?
0: 회장으로
2: 네.
0: 선거된 건 아니고
1: 네.
0: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랑 마음이 동하는 이런 동료 메뉴라든가 이런 걸 원하시면 저희 협회에서도 도움을 지지해드리고 예, 그다음 문화절이라든가 시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애호가들 아니면 종사하시는 이런 카페실 바리스타분들
1: 네.
0: 창업자들 취업자들한테 주로 정보를 많이 갖다 주고 공유하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네.
1: 네.
2: 우리 연변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커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네, 연변의 커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인이 참으로 궁금한데요.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 추진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추진력이라면 저희 그 연변 그리고 연길에 우리 당지의 깊은 문화하고 긴 시간의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변의 커피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촉했는데 어머니 시대부터 그때는 다방이었죠.
1: 네, 그렇죠.
0: 제가 고중 갔다 다닐 때까지만 해도 다방은 있었는데
1: 네.
0: 주로는 공간을 사용하고 맥심 커피라든가 이런 술은 카페로부터 점차적으로 800집이 가까이 2억 안에 2, 3년 어간에 300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취는 주로는 返乡 创业한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커피숍 이 창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네, 도전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연변만의 이 커피 문화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점은 연변에서는 프랜차이즈보다 이 개성 있는 개인 카페들이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 문화가 생기게 된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이런 좀 독특한 점이라면
1: 네.
0: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제.

0: 처럼 얘기한 게 아마 우리 당지에 이런 독특한 문화 특색이라든가 민족 문화 특색, 그다음 음식 문화, 그다음 관광 명소의 인기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그 매력을 가지고 많이 이름 떨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르이싱이라든가 싱바크라든가 들어왔다지만은 다른 기타 도시보다는 저희 연변 지역에서는 이런 독립적인 커피숍에 많은 그런 시장이 없었습니다. 영업에. 아마 독립적인 이런 이미지가, 독특한 이미지가 소비자들 마음속에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또 이런 또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이처럼 다양한 시도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이 실제로 지역 커피 문화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0: 이런 독립적인 카페들이 많게 되면 저희 이런 문화적인 전통 문화의 이음에 또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변 지역에는 음식업이라든가 전통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젊은 시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그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传承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传承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마 이런 독립적인 카페를 통해서 더 보여질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더 보여질 것이 많아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커피숍에서 커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원이라든가 청담동 이런 여러 카페에서 우리 조선족 좋아하는 전통 음식 반면이라든가 심지어 여러 가지 비빔면, 비빔밥, 냉면 카페에서 다볼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거의 점심 식사도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서 다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한계의 이런 传承의 신세대들이 传承해가는 한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그리고 또 커피점에서 지역 특색 상품들도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커피의 맛에 그 취향이 꽤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연변 지역 본지 사람들은 어떤 커피 맛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나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입맛이 소외되는데 이런 변화가 연변 지역 커피 맛이나 메뉴 구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십니까?
0: 우리 연변의 그 커피 향에 대한 다른 점이라면 아마 연변뿐만 아니라 전체 동북 지역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이런 음식에 대한 입맛이 남방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배하는 부분이가 따미, 따마에 이런 곡물류하고 그다음 견과류하고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남방에는 꽃이 많고 과일이 많고 그러니까 커피를 표현할 때도 꽃향, 과일향, 차향 이런 걸 가지고 커피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변에서 누룽지 맛, 구수하고 우리 따마의 차, 소비자들의 이거 차이적인 것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작용.

0: 학생들이 좀 규모가 많고, 예, 그다음 社团 이벤트 학생들 데리고 이런 카페 旅游文创社团이라고 창립해가지고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이런 技能 가르칠 뿐만 아니라 커피에 관련된 이런 원리 产品의 원创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지금까지 당지에서 창업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그다음 당지뿐만 아니라 뭐 이우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가서도 창업을 하면서 자체적인 이런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0: 저희 보통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초급은 일주일 정도, 중급은 2주일 정도 이렇게
2: 자격증도 나오고
0: 예,
2: 그래요?
0: 자격증도 다 포함해서 나오고
1: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 이제 또 우리 풍배 직업 학교를 통해서 얼마 정도 되는 바리스타 분들을 배양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0: 저희 1년에는 거의 계산해보게 되면 기본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2: 훔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얘기죠.
0: 그래서 우리 인사국에도 이런 법회하고 인수법회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배양한 학생들은 4,000에서 5,000명 그다음 带动한 이런 주요创业 학생들은 제가 창업해서부터 지금까지 4만 명, 5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2: 5만 명.
1: 그래요. 굉장히 이제 연변의 그 커피 산업을 위해 많은 인재분들을 또 양성해내신 것 같네요. 그래요. 이 수강생들과 교류를 통해 보셨을 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0: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커피를 얘기하다 보면 이건 그러니까 단일하게 장소의 쉼터보다도 예전에는 가능하게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되고 교류로 사용되고 지금까지도 교류로
2: 그렇죠.
0: 사용되고 하지만 지금은 때는 저희가 메뉴 설계부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설계까지
2: 필요한
0: 그다음
2: 부분 다.
0: 설비 식자재 이런 자원을 다 공유할 수 있고 창업에 문제 없게끔 다 일궈 세우고 있습니다.
2: 큰 역할을 하시네요.
1: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 바리스타 분들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때 거기에 등급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0: 바리스타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다 따로 있는데 예전에는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크게 정서 작용이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지능의 한계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커피숍들에서도 바리스타를 선정할 때 이런 자격증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자들한테는 또 이것도 한계의 중요한 이런
2: 그렇죠.
0: 경쟁력이니까
2: 자신심이 되고.
0: 그런 프로필 만들려 하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고급까지 가려면은 대략 얼마 정도
0: 한
2: 시간?
0: 달은 걸려요.
2: 한 달.
1: 그러면 이제 초급, 중급, 이제 고급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0: 저희는 초급이면 주로는 분류를 나눕니다. 애호거나 이미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미 직업도 있고 그런데 생활에서 커피를 좀 좋아서 办公室에서도 마시고 싶고 집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애호할 때는 그냥 초급 정도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다음 취업이라든가
2: 일주일 정도 되죠? 공부하는 것이 초급은.
0: 맞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필요하신 분들은 중급부터 고급
2: 중급부터.
0: 커피 향업에 入门하게끔 지도하는 작용이다.
1: 그렇군요. 이제 작은 도시임에도 커피점이 천여 개에 이르다 보니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니냐 하며 요즘 이 카페 창업을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비 창업자 분들한테 네. 어떤

0: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1: 예, 항암마다 이런 그 비점이 많다, 그 다음에 이런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커피는 쪼양 잔여다 보니까 아마 다이 항업에 흥취가 있으니까 찾아들어오시는 힘도 좀 강해지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애하는 부분을 커피를 열애하면 커피를 하셔도 된다. 커피숍이 많다지만은 그것도 한계 이런 또 공간이 있으니까 미래의 이런 경쟁 산업이니까 그 커피숍이 많고 한 거니까
0: 디오랑 네, 또 개성을 살린 그런 가게를 또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2: 준비된 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1: 이런
2: 그런
1: 자원이 또
2: 상태였죠.
1: 이전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자원이 많고
2: 넘쳐나고.
1: 이게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머물렀을 때그 시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더 멀리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 이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도 커피를 통해서 이 도시를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커피 문화가 삶이 머무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십니까?
1: 저희 연변 커피하고 그다음 이런 문화의 그 인도력이라든가 이렇게 볼때 우리 왕홍창에 이런 이름 날린 것도 젊은 친구들이 제일 먼저 커피컵에 연길이라는 글자를 박아가지고 그다음 두 가지 언어로 된 쌍위의 바이벤에다가 무조건 왕홍창만 찍어서 올렸어도 아마 왕홍창이 될수 업체계로부터 지금은 정신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아마 우리 그래도 연길이 좋아서 우리 연변하고 연결해서 생활이 좀 자석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
2: 그런 것 같아요.
0: 연변은 전통적인 커피 산지가 아니지만 오히려 독특한 커피 문화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능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첫째는 지리적인 독특한 지리적인 이런 위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비로는 아주 작은 이런 도시지만 이런 우리 변경 지역에서 무역적인 여러 나라들의 교류도 많고 다문화적인 것도 있고 자체적인 본토의 문화도 지키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오래도록 이런 걸 견지하고 그래서 커피 문화도 처음에는 뭐 저희 그 반샹 창예해서 가져온 이런 산물이지만 지금은 아마 본토화적인 아주 깊숙이 본토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개의 우리 자체적으로 그 자체 지역의 우수한 이런 대표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앞으로 구축해 나가고 싶은 연변 커피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안에 연변만의 색깔을 어떻게 담아보려고 하십니까?
1: 지금까지는 연변에 커피, 우리 연길에 커피숍이 많다. 커피숍에 머물러 있지만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5년, 심지어 10년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 당지를 이런 커피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 당지에 큰 산업으로, 대표적인 산업으로 만들 이런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 그런 한 가지의 계획. 그래서 산업을 만들면서 제조라든가 기계라든가 커피 기계, 그다음 커피 식자재, 요즘 그래서 운남하고 해남 등지에 이런 산지와도 많은 교류를 하면서 운남이라든가 해남 이런 저희 중국 산지를 보게 되면 다 저희 중국 브랜드, 중국 이미지로 우리 중국 品牌 또 출시하는 의미에서 우리 연길은 장코모이 할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작용을 하도록 산지에 식자재를 가져와서 한국에도 갈수 있고 러시아에도 갈수 있고 우리 접견 지역의 나라에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0: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네, 그쪽으로 많이 그 신경 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연변만의 색깔이 아닌 나아가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그런 커피 문화를 또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연변의 그 바리스타분들을 많이 배양하셨지 않습니까? 네, 연변 지역의 바리스타분들은 어떻게 이제 뭐 외지나 아니면 해외로 나갔을 때 뭔가 그런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희 당지의 친구들이 그 외지에서 취업하거나 네. 창업할 때 보게 되면 우수한 점들이 많습니다.
1: 네.
0: 특히 당지의 친구들 보게 되면 우리 문화가 섞여가지고 네. 이미지도 깨끗하고 빠르고 경쟁하고 그다음 일함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1: 네.
0: 예, 그다음 대의가 있고
1: 그렇죠. 예,
0: 이래가지고 많은 그런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기업에 이런 많은 그 칭찬을 받고
2: 인정을 받고
0: 그쪽으로 네. 창업을 하게 되면 또 네.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외지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창업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1: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주 커피 문화 교류 발전 협회 회장이시며 또 연길시 붕배 직업 양성학교 교장이신 최봉화 씨와 함께 네, 이 연변의 커피 문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예전에는 음식 문화와 민족적 특색이 연변 사람들의 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입맛 속에는 넉넉한 정서와 삶의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이러한 감각은 오늘날 연변의 커피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지역의 이야기와 정서를 담아내며 새로운 생활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변의 커피가 어떤 향기로 더 널리 퍼져나갈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좋은 세상 프로 여기서 만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1: 뜻이 생기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라고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잘못 전달된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후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전주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함부로 옮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지켜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을 아껴 쓰고 신중하게 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전주라는 단어를 알면서도 절대 말전주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말로써 서로를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말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이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은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권평 국가 속의 초청으로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이 협동해 국제 인류 광역 도시권과 세계급 도시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령에 서명했습니다.
0: 정설상 부총리가 기초연구 강화 조담의 정신을 관철하고 기초연구 수준과 원천적 혁신 능력을 전면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타지키스탄 에무마리 라후몬 대통령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은 중국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높고 경제 활력이 가장 강한 구역 중의 하나입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시의 발전 구도의 전략적 지탱, 고품질 발전의 시범지, 중국시 현대화의 인솔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해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은 일심 협력하여 국제과학기술 주민 린 선생은 자신은 주해 오문을 오가며 일하고 생활한다면서 기존의 스마트 통관 시스템은 주해와 오문을 자주 오가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향상돼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에 1시간 생활권이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세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일상으로 되어 광역도시권 융합발전의 활력이 흘러넘치는 생생한 주회로 되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은 습근평 총서기가 친히 계획하고 친히 배치하며 친히 추진한 중대한 국가 전략으로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광동, 향항, 오문 융합 발전에 참신한 탐색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심수 경제특구 설립 40주년 시설 하도 연결이 다그쳐지고 있습니다. 년간 력약 처리량이 3천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광주 신공항이 정식으로 착공됐고 슈퍼 프로젝트인 사자양 대교가 동서 초탑의 상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강구에는 현재 다섯 갈래의 도로가 강을 건너 바다를 가로지르는 통로를 건설했으며 광역도시권 철도 운영 거리는 3,000km를 초과하고 주요 도시 간에는 기본적으로 1시간 통행권이 형성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칙과 기재의 연속 연결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면 향항과 오문 주민이 광동에서 보험에 참가한 사람은 연인수로 43만 명에 달하고 198종 고빈도 정무 봉사 사항이 다지역 통합 처리를 실현했으며 광동 향항 오문은 공동으로 광역도시권 표준 270가지를 발표하고 광역도시권 인증증서 356장을 발급했습니다. 올해 광역도시권 표준 실시 분해를 한기술 돌파를 위해 관건적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오는 11개 글로벌 첨단 공장과 19개 국가 타골급 지능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능 제조의 본보기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8개 국가 선진 제조업 집군과 28개 국가급 중소기업 특산 산업 집군은 현대화 산업 체계 판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은 전국 0.6% 미만의 국토 면적으로 전국 9분의 1의 경제 총량을 창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교육 요강은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동력원 역할을 다지고 향상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포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경제 발전, 공중 봉사 등면의 교체

0: 접목, 기재 접목을 심화하며 법치 보장을 강화하고 중대 협력 플랫폼의 선행 선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제 인류 광역 도시권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일련의 중대한 호재들이 방출되면서 광역 도시권 건설은 더 큰 기회, 더 강렬한 조망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성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건설 추진 지도소속 办公실 비서처 소옥방처장은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기 새 발전 구도의 전략 지점, 고품질 발전의 시범지, 중국식 현대화의 인솔지의 전략적 위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혁신 채권 산업 고지를 함께 구축하고 전방위 상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한
1: 행위에 적법성과 적절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하도록 요구합니다. 행정보기기관은 행정보기기구가 법
0: 강조했습니다. 수준 높은 연구형 대학은 기초연구의 주력군이자 인재 양성의 주요 거점입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상해 교통대학과 중국과학원대학을 방문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일시적 발전을 추진하고 기초학문 건설과 오수혁신 인재의 자주적 양성을 강화하며 젊은 과학기술 인력이 종착을 맡고 주인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학원과 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 기념관을 방문할 때 정철창 부총리는 정신적 힘이 없다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 정신을 대를 이어 전해가면서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과학기술의 높은 봉에 터파오르도록 경대해야 합니다. 영덕시대 신에너지 과학기술 주식회사와 화위 련초어 연구개발센터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도 기업들이 기초연구를 통해 거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술 선도 기업이 1에서 100으로의 기술 혁신과 성과 전환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0에서 1로의 독창적인 돌파를 과감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구, 응용개발, 성과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원천과 기초에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어 기초연구 능력 향상을 통해 업계 선두적 위치를 공고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중에 정설상 부총리는 당중앙이 기초연구 강화 자담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리종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의 전략적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인 배치와 통합 조정을 강화하며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의 선도적 역할과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의 방사 및 견인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부문들이 연계하여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호남성 장사시 뉴양시 화성 폭죽제조연소유관회사에서 5월 4일 오후 4시 43분경 특별중대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월 12일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7명, 실종자 1명,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는 5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 동지들의 회시 요구 그리고 국가 관련 법률법규 교정에 따라 공무원은 사고조사조를 설립했습니다. 응급관리부를 선두로 공안부, 세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구, 전국총공회, 호남성 인민정부 등 관련 측이 참가해 호남 장사 류양
0: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 구축은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기업의 시장 진입 비용이 더 적고 절차가 더 우수하며 봉쇄가 더 좋아졌습니다. 보고는 시장 진입, 요소 보장, 경영 환경, 분쟁 해결, 기업 철수를 포함한 5개 부분으로 나뉘어 논술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영환경발전촉진센터 오수환 주임은 전국적으로 총 3만 8천여 건의 문서를 정리하고 조사했으며 2,300여 건의 문서를 수정하거나 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특혜의 소규모 대출 잔액은 37조 원에 달하고 전국 금융 신용 플랫폼은 총 41조 2천억 원의 대출을 제공했으며 신용 대출은 10조 3천억 원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쉽고 비용도 더 낮아졌습니다. 기업 관련 행정검사는 33% 감소했지만 교정 준수 지침은 많아졌습니다. 일반 폐업 처리 기간은 100일에서 60일

0: 단축됐고 간이표 비중은 65%에 달했으며 교업 철수 절차가 번거로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보고는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상시한 데이트를 통해 2025년 경영 환경의 적극적인 진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10개 수치로 보는 14차 5개년 계획 특집을 마련해 관련 분야 5년간의 추세적 변화와 의료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수환 주임은 첫째는 시간 절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설립 최단 기간은 4일에 불과하고 선관 기업 이전은 한 차례 방문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출입 방문 횟수를 100만 건 이상 직접 줄였습니다. 둘째는 비용 절약입니다. 삼룡 삼성 전력공사는 2025년 기업에 70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해 주었고 전자보증서는 입찰 원가를 40%까지 낮췄습니다. 셋째는 편의성 제고입니다. 2025년 말까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가 모두 신용대체 증명봉사를 개통해 로기로 기업과 지인들에게 특수신용보고 120만부 이상을 발급했고 대체 증명 발급 건수는 4,400만 개를 초과했습니다.
1: 전주 10호 화물우주선과 장정 7호 여 11 운반 로켓으로 구성된 결합체가 8일 발사구역에서 수직 이송됐습니다. 현재 문창우주 발사장의 시설 설비 상태는 양호하며 최근 적절한 시기를 택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8일 오전 8시 힘찬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18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장정 7호 여 11 운반 로켓이 이동식 발사 플랫폼에 실린 채 수직 자세로 서서히 밀려나왔습니다. 전주 10호 화물 우주선은 로켓 상단의 페어링 내부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였고, 우주선과 로켓 결합체는 전용 무이용 철도를 따라 발사대를 향해 안정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 후 결합체는 무사히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전주 10호 발사 임무 01호 지휘관 장남은 화물 우주선과 로켓이 발사장에 진입한 후 우리는 시스템 시험, 우주선과 로켓 간의 연합 조작, 종합검사, 테스트 연결, 그리고 이송 준비 등을 진행해 로켓과 화물선 발사 시스템이 수직 이송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의 화물 우주선 발사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신세대 중형 운반 로켓인 장정 7호 로켓은 높은 신뢰성, 높은 안정성, 친환경 무공해 특성을 갖추고 있고 지구, 저궤도 운반 능력이 14톤에 달합니다. 이번 임무에서는 최초로 로켓 탑재 고장 진단 및 처리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주로 신주 23호와 신주 24호 두 차례 우주비행승무원의 궤도 내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은 또한 우주정거장 건설 단계에 진입한 이후 탑재 상행 임무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습니다. 2000여 명의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대표, 투자자, 정부관원, 연구진이 참석했습니다. 130여 개의 참가 기업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전기화 및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의 최신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전시회에서 에너지 저장이 자주 거론되는 단어로 됐습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전기차 시장의 확대,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연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현지 기업과 가정이 태양광 전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저장하며 잘 사용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가져온 에너지 저장 장비와 시스템화된 솔루션은 이 시장 변화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사원전기 부총경리 양범은 기자에게 연료 가격 변동이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판매 증가를 자극해 가정용 충전소,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저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비용이 감소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오스트랄리아 기업과 가정이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코 에너지 대양주 지역 총경리 왕동주는 현지 주민과 기업 사용자들이 전통 에너지 가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코 에너지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 저장 일체화 방안을 구축해 다양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중국 기업은 통합 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오스트랄리아 등 해외 시장에 현지화팀을 구성해 현지 수요에 더잘 맞추고 있습니다. 심수시 수항 신에너지 주식회사 전시 부스에서는 가정과 분산된 장면을 위한 인버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기술 봉사 경리인 진운설은 기자에게 2015년 수항 신에너지가 오스트랄리아 시장에 진출해 오랫동안 현지에 다양한 태양광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가 현지에서 점점 더 널리 보급됨에 따라 가정용 에너지 저장이 점점 더 많은 가정의 선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공학부 학장 나이더 이킨스 도커스는 오스트랄리아와 중국이 태양광 분야에서 깊은 협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전기차,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킨스 도커스는 여러 차례 중국 태양광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태양광 실리콘 원료 생산, 제조 자동화, 공급망 통합에서 보여준 혁신이 인상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거대 시장 내부의 충분한 경쟁, 안정적인 산업 정책과 산업 능력의 집결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기술의 대규모 응용을 함께 촉진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리서회 최고 경영자 존 그램스는 오스트랄리아와 중국이 스마트 에너지 산업 협력에서 높은 상호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제 협력을 통해 현지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쇼에서 선을 보인 중국 혁신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구로

0: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논란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봄의 운치를 느끼며 꽃놀이를 만끽하는 길림성 연변 화룡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번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호원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한 연설. 2021년 10월 25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 인민은 시종일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중국과 유엔의 협력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지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의 직책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사무에서의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수호해왔습니다. 중국은 정치수단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창도해왔으며 유엔 평화유지 행동에 연인수로 5만여 명을 파견하였으며 유엔 회비와 평화유지 비용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는 번창하고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국제정세의 부침 속에서도 세계 각국 인민의 공동한 노력으로 세계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고 세계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수많은

0: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성장 발전하였으며 12억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수십억 인구가 끊임없이 현대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평화와 발전과 공동 리상이며 민주와 자유는 우리의 공동 추구입니다. 세상은 다채롭습니다. 다양성은 인류 문명의 매력이자 세계 발전의 활력과 동력의 원천입니다. 여러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자기만의 특별함을 갖출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명에는 특색과 지역의 차이는 있어도 높고 낮음이나 우열의 구분은 없습니다. 문명은 교류를 통하여야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나아가는 길의 옳고 그름은 그 길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지, 시대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는지,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와 민생 개선과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인민의 지지와 옹호를 얻을 수 있는지, 인류 진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의 전일체이며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독선 기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공생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은 한 제도를 다른 한 제도로
1: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봄의 운치를 느끼며 꽃놀이를 만끽하는 길림성 연변 화룡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 들판에 봄바람이 불고 산에 온통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시는 봄의 운치를 느끼며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5월 1일 2026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꽃놀이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 관광 홍보 시즌이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관광객들이 꽃을 매개로 하고 문화 관광을 다리로 하는 봄날의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는 연변, 화양 여정과 화룡의 봄을 주제로 화룡시의 가고 붉은 태양 병강 비춘의 창작 60주년 결혈 활동을 종료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월 5일까지 5일간 계속 진행된 행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몰입형 문화 관광 경험을 조성함으로써 연변의 꽃놀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행사 가동식 현장은 다채롭고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꽃시즌 문화관광 홍보 영상과 화룡의 봄 행사 안내 홍보 영상물이 방영되면서 연변과 화룡의 봄날 풍경, 문화관광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연변의 진달래 보물 IP가 공식 발표되었고 생동감 넘치는 멜로디와 함께 진달래 보물의 주제가가 울려 퍼지면서 현장

0: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화룡시 인민정부 여위부 시장이 축사를 통해 화룡시 문화관광 발전의 성과와 비전을 소개하고 화룡에 가득 채웠습니다. 화룡 명품 주제 전시는 무형문화유산기술, 문화창작작품 및 화룡 명품 명소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진달래 보물 주제 활동은 매우 흥미롭고 몰입감 넘쳤습니다. 명태의 고장 문화전. 네, 최근 몇 년 동안 화룡시는 문화관광산업에 깊이 뿌리내리고 진달래를 특색 있는
1: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
3: 그게...
4: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0: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오늘은 이번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이란 대표는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양측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쓰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낙관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란이 자국의 핵 계획을 제안함으로써 미국이 이란에 대한 부분적 제재와 자산 동결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는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핵 문제에 대해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최저선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며 유엔의 기습 사찰과 위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권 포기와 핵시설 철거를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란의 현재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에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란 이회 국가안전위원회 대변인은 이 부분의 내용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바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한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한하고 이란의 이른바 지역 대리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란은 전쟁 손실과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양측의 입장은 휴전 초기와 비교해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유연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최근 공개 발언을 보면 4월 8일 휴전을 발표한 이후 양측 모두 실질적인 양보가 없었고 외교적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 겨루기에서 미국은 결코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4월 13일부터 시작된 해상 봉쇄가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협에 갇힌 선박을 유도하는 이른바 자유계획을 내놓은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행동을 종료했습니다. 미국 균시 통치 전략 연구소의 공동 창립자 드리타 바르지는 이란 항구 봉쇄의 경제적 비용이 백악관의 예상보다 훨씬 크며 오히려 미국에 더큰 전략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중단이 미국과 이란의 경제 및 정치적 압박 능력에 대한 시험이 되었다면서 양측 모두 무기한 교착 상태를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의회 의장 칼리바프는 6일 이란에게 있어 새로운 군사 공격에 대응하는 것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는 자원 절약을 촉구하고 정부에게는 물가 상승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간 선거 압박 속에서 트럼프 정부는 국내 통화 팽창을 억제하고 여론 지지를 높이며 이란 전쟁이 공화당 선거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협 개방이라는 성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 평의회 수석 고문인 마이손 가파피는 해협을 소통할 수 있을지는 미국 군함에 달려있증선한 후 후속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이란 정세에 의하며 미국과 이란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든 상황이 변하면 이란이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문지기가 되었다면서 미국이 단순히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중재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실제 유엔 문제와 함께 미국과 이란이 모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어 충돌이 재발할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란은 해협 봉쇄가 미국 측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트럼프 정부는 우위는 나에게 있다고 보고 이란을 계속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말처럼 양측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는 싸움은 실제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논평에서 마이클 호로위츠 전 국방부 관훈의 말을 인용해 역사의 부적이라고 자부하며 세계를 우습게 보던 군대가 환상에 빠져

하이테에 새겨둡니다. 색이 밝고 두꺼우면 온화한 기후와 적절한 습도의 환경이었음을 의미하고요. 어둡고 얇은 건 가뭄이나 추위를 겪었다는 뜻이랍니다. 사람에게도 나이테가 존재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을까요? 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날, 네,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난의 날이 번갈아 반복되며 내 삶의 한 부분이 완성되는 중일 겁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

네,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은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은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다양한 주말 계획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주말은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함께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간만에 날씨 좋아서 기분 좋은 주말을 기대했는데 내일부터 비가 온다네요. 왜 비는 항상 주말에만 몰려올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내일, 뭐,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 또 떨어지긴 하겠지만, 대신 오늘, 네. 오늘도 이제 주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또 기분 좋게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요.

0: 참에 어머 어머.
1: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늘 바쁠 시간이라서 문자 참여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한가하네요. 사무실에 혼자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네요. 오늘 뭐 할지 지금부터 계획 세워봐야겠습니다 하고 보내.

주셨네요. 그래요. 주말 계획, 네, 이제 빨리 세우시고 또 의미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건, 네, 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건 그만큼 이제 바삐 보내셨다는 의미겠죠.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이번 주에 책한 권을 구매했습니다. 주말엔 이 책을 완독하려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독서가 네, 굉장히 또 좋은 취미 생활을 또 의미하는 거고요. 하지만 요즘 독서 하시는 분들 네,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네, 독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모르는 책 속에서 얻는 그런 또 다양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네,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마다 운동 다니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 운동 가기 귀찮아지네요. 그래도 다녀와야겠죠. 저희 주말 계획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뭔가 계속 꾸준히 견제하는 것이 더 힘들고요. 이왕 또 실천하고 계시니 네, 충분히 이번 주말도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파이팅 넘치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기분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데이트 주말은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주말 계획 빨리 세우시고 의미 있는 주말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오늘 어디나 반면명하고 방청명 나와야 하고 아 집에 일찍 들어오고 어디 가지 이게 오면 아 정말 이게 답답해 죽겠다 야
1: 아니 됐다 이제 방대가 혼자서라도 또 술 한잔 먹자

0: 야내자동속이편안하구나 아요거매일마다먹는술인데요게요리도맛있을까 야이런지성대를만났나아까도고사는고사였다 그래도뭐방법이없지만그래도이최장팔이요즘나그네들은비약이되게되면걔도괜찮지아지금남자들한테열두시전에들어오게되게되면에반설도제대로못하고동미도없는오손깨라데나는걔들거기다비하면나도괜찮지무슨
1: 에니그만으로또취하겠다
2: 아무슨일이나나야남자들이들여름모자이란데그래도아까본게나알기는매지기대길래나도이제덕발이아무리지성배라도나도될거없다야
1: 아이소리치지마아이동네에서딱붙지않소
2: 아이대체에서집에들어와서지성부를때노나미치겠구나오로생각하면못하는가못하는가말해보라이말해보라이말해보라이
1: 야이거좀동네에좀가봐야죠
2: 말해보라
1: 아
2: 요아요여기소리치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내면의 속도

당장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배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입니다.

될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내 사랑 아가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살아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흙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설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잘한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어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당중앙 제19기 제1차 전수위 사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첫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에서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로 추진해 나가며 초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시대의 발전 로정에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서 제기된 요구에 맞게 전략적 사유, 혁신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저선적 사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행의 원칙성, 체계성, 예견성, 창조성을 강화하며 국내외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더욱 잘 파악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더욱 잘 관철하며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기본 방침, 발전 전략, 정책과 조치를 더욱 잘 관철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과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더욱 잘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초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장을 힘써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이가 영영 멀어지기도 하죠. 특히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고 과장하고 퍼뜨리는 일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어릴 적 동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네 어르신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곳에 가서 옮기고 심지어는 내용을 과장해서 퍼뜨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박할머니에게 전하면서 내용을 덧붙이고 박할머니에게 들은 것을 최할머니에게 전하면서 또 과장하고 결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돌아오고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동네 할머니들도 더는 말전주를 하는 그 할머니와는 이야기를 섞지 않았고 할머니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도 그분이 오나 싶으면 모두 입을 다무시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말전주입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옮겨놓아 사람들 사이에 리간을 조성하는 짓을 의미하는데요. 말전주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고 퍼뜨리고 오해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행위 전체를 말전주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늘 말전주는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말전주는 사람을 망친다. 라고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잘못 전달된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후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전주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함부로 옮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지켜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을 아껴 쓰고 신중하게 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전주라는 단어를 알면서도 절대 말전주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말로써 서로를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말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이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동맥 심장병,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 흡연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입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은 심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심박수 이상, 혈압 상승을 초래합니다. 다음, 평소에 오래 앉아있으며 적게 움직이거나 비만인 사람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비만하면 심장 부담이 증가해 심부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조기 발견, 즉 남성은 55세, 여성은 65세 이전에 발견된 심혈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장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네 가지 심장 보호 습관만 들인다면 우리의 심장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음식 습관입니다. 세 가지를 적게 먹고 두 가지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소금은 하루에 5g, 기름은 하루에 25g을 초과하지 말고 설탕을 적게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통곡물, 남새, 과일과 고품질 단백질인 물고기와 콩 제품 등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동 습관입니다. 3-5 원칙을 견지합니다. 매일 30분씩 매주 최소 5일 중등 강도의 운동, 의뢰하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하고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적게 마시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1일 알코올 섭취량을 남성은 25g, 여성은 15g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7-8시간의 수면을 보장하고 밤샘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이 세안 제품은 거품이 많을수록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많을수록 세안의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세안 제품의 거품량은 주로 계면 활성제 성분에 의해 결정되며 계면 활성제 역할은 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거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거품은 본질적으로 시각적 및 촉각적 체험 따라서 세안 제품을 선택할 때 거품의 양만으로 세안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 꿈이 많다고 해서 세안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며, 세안 효과의 좋고 나쁨은 제품의 순한 세정 성분과 개인의 피부 타입에 적합한지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세안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품량보다는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매일 마스크팩을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질까요? 이것은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마스크팩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팩의 주요 기능은 단기적인 보습과 영양 공급이지만 모든 피부 트러블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우선 피부는 자연적인 자가 복구 및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과도한 마스크팩 사용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려 유수분 불균형, 피부 건조, 기름기 또는 알레르기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활성 성분이 풍부한 일부 마스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0: 안녕하십니까? 조간 뉴스입니다.
1: 5월 3일 성당 위 상무위원이며 주당 위 서긴 호가복은 연길시와 용정시에서 중대 대상 건설, 문화관광산업발전 등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년간 생산량이 만 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도 대상 건설 현장에서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 정책의 기회를 다잡고 설비 성능 시험과 생산 라인 시험 운행을 다그쳐 추진하여 대상이 조속히 생산에 투입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력을 통합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상황을 요해하고 나서 호가복은 기업이 디지털 경제가 번창하는 시대적 기회를 단단히 틀어지고 신축 대상의 착지, 운영을 다그치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운영, 라이브 방송 및 신규 게임 측정 평가 등 주요 업무를 크게 발전시키며 다점 포치, 여러 분야의 연동을 통해 기업의 규모화 성장을 실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하여 격렬한 시장 경쟁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쟁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체계 가공 시설을 건설하게 되며 현재 기초 검증 및 확대 기초판 밑층 환충대 시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공사 계획을 엄수하고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시공팀을 증가해 매일 새로운 진척, 매주 새로운 변화를 보장하고 조속히 더 많은 곳 대중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1절 기간 우리주 문화관광 시장은 관광객 누입 절다. 호가복은 해단 명주탑에서 명소 운영 상황과 관광객 흐름 관리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절 휴일 관광 절정기는 풍경구, 명소의 수용 능력, 운영 관리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이며 더욱이 각 현지, 각 관련 부문의 총괄 협력, 봉사 보상과 응급 대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검증입니다. 관광객의 체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입장, 안전 검사, 입장권 예매, 관람 안내, 해설 등전 과정 봉사를 최적화하고 식사, 주숙 보조 부분에 공을 들이며 전체 연령대를 아우르는 풍부하고 다양한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정성

0: 입장권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기대를 안고 왔다가 만족스럽게 귀가하게 하게 합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이 흥해야 인기를 끌 수 있고 산업이 강해야 경제가 강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물 경제를 장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대 대상의 교훈인 선도와 유력한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연길시 용정시는 대상 우선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창력점으로 문화관광 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크게 성장시켜 현역경제 발전에 산업 지탱을 강화하고 힘을 비축해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기를 1978 문화창의원, 도시응접실, 새 수상시장 등 건설 과정에는 문화관광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연기를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왕국, 부루성반 등 문화관광 장소의 체험 기능을 풍부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몰입형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1년에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문화관광 행사를 꾸준히 출시하며 중조, 중한, 중도 축구 경기를 적극 주최하여 문화관광 인지도를 빠르게 소비 증가로 전환시키기 효과를 보도록 추동하여 더 많은 새로운 경제 성장점, 풍경구, 명소, 오락시설, 대형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광, 가스, 건축 등 분야의 안전 우환을 꾸준히 조사, 정비하며 발생 가능한 민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5.1절 연휴를 보내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와 연결시, 룡정시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적자와 관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 거주 환경 정돈 및 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위험하고 낡은 주택 정돈을 강화하고 마을 청결 관리 기제를 보완하며 군중들이 좋은 위생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여 깨끗하고 문명하며 질서 있는 농촌 거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연구 후 왕길보는 좌담회를 소집 차위하여 진 지도부 성원과 깊이 교류하며 주요 사업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당위 전원회의 정신을 단호히 관철하고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으며 공업 강시와 관광 흥시 두 가지 전략을 부각하고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도시 건설과 정밀화 관리, 기층 단 건설과 사회 봉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며 소형진의 도시 근교 지역 우세를 활용해 재반 사업이 앞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종합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건설 성과가 군중 소득 증대, 민생 개선, 귀향 창업 등 측면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고 각 민족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하며 각 민족 간의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하고 운영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상시화하고 위험하고 노후주택 정비와 무단적침을 정돈을 강화하며 마을 청결 장기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촌규약을 표준화하여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경관을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0: 5월 6일 시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 사업 지도 서조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 론수를 전달 학습하고 연결시 제3차 주앙 생태환경 보호 독찰 수용 및 협력 사업 방안을 심의했으며 환경보호 독찰 정돈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각급 각 부문이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실제 사상과 행동을 주앙과 성당위, 주당위, 시당위의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며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신으로 모든 문제 정돈과 검사 맞이 재반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제 지향, 목표 지향, 효과 지향을 견지하고 기존 문제에 주목하며 목록제 더하기 책임제, 더하기 종결 및 삭제제를 추진 방안으로 삼아 모든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시정을 단호히 배제해선

0: 사업법 적자화 관리 등 기재를 성실히 리행하여 각종 배치와 요구가 빈틈없이 시달되도록 계기합니다. 직급 관련 지도율권, 시직소 관련 부문 책임 동지, 각 진, 가도, 조교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성씨 배우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동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서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동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2: 우리 친구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0: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0: 열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1: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벅이,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利用 운동들입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거쳐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2: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3: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yeah.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5: 各位听众，晚上好。今天是5月10号，星期日，农历3月24，源头活水，决定着一个国家科技创新的底蕴和后劲。习近平总书记强调，要以更大力度、更实举措加强基础研究，提升我国原始创新能力，进一步打牢科技强国建设根基。近年来，从顶层设计到地方实践，从制度完善到资金保障，我国基础研究体系不断完善，源头创新活力持续迸发。总台记者综合报道。
6: 满载物资的天舟十号货运飞船即将为中国空间站送去新一批太空快递。这批物资里的新型柔性太阳能电池翼将在太空接受真实试炼，验证其发电性能。这种新型柔性太阳能电池翼厚度和一根头发丝差不多，能折叠，能卷曲，由中国科学院上海卫系统与信息技术研究所研发。这几年，研究团队从单晶硅材料、电池器件、太阳翼结构进行基础科学研究和工程技术攻关。研究员刘正新介绍，
7: 通过加强基础研究，提升原始创新能力，研究开发高效率、高可靠性、长寿命柔性单晶硅太阳翼，为我国卫星互联网、太空三 D 建设提供先进的、低成本的太阳翼能源系统技术，打牢科技强国建设根基。
6: 基础研究是整个科学体系的源头，是所有技术问题的总机关。今年4月30号，习近平总书记在家不断迈上新台阶，我国在量子科技、空间科学、人工智能等基础前沿领域产出一批重大原创成果。上个月，由中国科学院、新疆天文台等多家单位组成的联合研究团队发布一项重要科研成果。该团队利用中国天眼 FAST 发现一颗特殊毫秒脉冲星，并开展观测，发现其呈现极高自转减慢率，颠覆了人们对毫秒脉冲星自转极端稳定的认知。遵义师范学院物理与电子科学学院教师吴庆东：
8: 我们发现的脉冲星啊，它和所有脉冲星就区别开来，远远的位于加速线的上方，也就是意味着可能有其他的形成和演化路径。我们的观测更加像实验，还需要后面的各种理论家去对它进一步的研究，把一个新的这个形成理论确定下来。
6: 实现高水平科技自立自强，归根结底要靠高水平创新人才。习近平总书记指出，要一体推进教育科技人才发展，全方位做好培养。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권평 국가 속의 초청으로 따지기스탄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이 협동해 국제 인류 광역 도시권과 세계급 도시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령에 서명했습니다.
0: 정설상 부총리가 기초연구 강화 조담의 정신을 관철하고 기초연구 수준과 원천적 혁신 능력을 전면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따지키스탄 에모마리 라구먼 대통령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은 중국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높고 경제 활력이 가장 강한 구역 중의 하나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 구도의 전략적 지탱, 고품질 발전의 시범지, 중국식 현대화의 인솔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에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문 주민 린 선생은 자신은 주해 오문을 오가며 일하고 생활한다면서 기존의 스마트 통관 시스템은 주해와 오문을 자주 오가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향상돼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에 1시간 생활권이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세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일상으로 되어 광역도시권 융합발전의 활력이 흘러넘치는 생생한 주회로 되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은 습근평 총서기가 친히 계획하고 친히 배치하며 친히 추진한 중대한 국가 전략으로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광동 향항 오문 융합 발전에 참신한 탐색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심수 경제특구 설립 40주년 기념대회에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에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틀어주고 세 지역의 경제 운영 규칙과 기재 연계를 추진하며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도시간 철도 건설을 다그치고 인력 화물 등 다양한 요소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흐름을 촉진하며 시장 일체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관심과 지도 아래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은 한맘 한뜻으로 활력이 넘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인류 광역 도시권과 세계적 도시군을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광역 도시권의 기초시설 하도 연결이 다그쳐지고 있습니다. 연간 력약 처리량이 3천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광주 신공항이 정식으로 착공됐고 슈퍼 프로젝트인 사자양 대교가 동서초탑의 상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주강구에는 현재 다섯 갈래의 도로가 강을 건너 바다를 가로지르는 통로를 건설했으며 광역도시권 철도 운영 거리는 3,000km를 초과하고 주요 도시 간에는 기본적으로 1시간 통행권이 형성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칙과 기재의 연속 연결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면 향항과 오문 주민이 광동에서 보험에 참가한 사람은 연인수로 43만

0: 상이더라고. 198종 고빈도 정무 봉사 상이 다지역 통합 처리를 실현했으며 광동 향강 5문은 공동으로 광역도시권 표준 270가지를 발표하고 광역도시권 인증증서 356장을 발급했습니다. 올해 광역도시권 표준 실시 분해를 한층도 확장시키고 광역도시권 인증 체납 운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향강 청년 진현하는 광동 향강 5문 광역도시권은 이 같은 많은 도시들을 연결시켰다면서 모든 생각과 권위, 산업은 매 도시에서 좋은 무대와 발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광동 향강 5문 광역도시권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건설의 보수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향강에서 온 과학연구진은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의 초강 연산 능력에 의거해 최근 우주비행 분야 고속 유동장 정밀 예측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국초음소 기술 돌파를 위해 광동 향항 5문 혁신 주체들이 공동으로 조직화 과학연구와 조직화 성과 전환을 추진하도록 추진하며 광역도시권 시장 일치와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국제인류 광역도시권 건설을 다그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보기법 시행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는 행정보기법의 관련 교정을 세분화하고 행정보기 체계와 기재를 건전했으며 행정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치화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보기 기관이 행정 행위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하도록 요구합니다. 행정보기 기관은 행정보기 기구가 법에 따라 조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행정보기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세분화하고 행정보기 사건 처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행정보기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조례는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행정보기 업무 책임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0: 중공정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부총리인 정철상이 최근 복근 상해 북경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기초연구와 관련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자담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하면서 신시대 새로정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초를 더욱 확고히 다지자는 호소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새로운 국가체제의 장점을 발휘하여 10년의 단련이라는 끈기와 인내로 기초연구 수준과 원천적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중국과학원과 회유 국가실험실을 방문하여 원천적 혁신과 핵심 기술 돌파의 성과를 요약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지 방향 전략적 지도를 견제하고 기초연구 배치를 최적화하며 독창적이고 전복적인 혁신을 강화하여 과학적 발견과 기술 발명의 상호 촉진을 실현해야 합니다. 정설창 부총리는 고에너지 동기 방사 광원을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주요 과학기술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연구 기초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초 연구에 가속화된 돌파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준 높은 연구형 대학은 기초 연구의 주력군이자 인재 양성의 주요 거점입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상해 교통대학과 중국과학원 대학을 방문하여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일시적 발전을 추진하고 기초학문 건설과 오수혁신 인재의 자주적 양성을 강화하며 젊은 과학기술 인력이 종착을 맡고 주인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학원과 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 기념관을 방문할 때 정철상 부총리는 정신적 힘이 없다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 정신을 대를 이어 전해가면서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과학기술의 높은 봉에 톱아오르도록 경대해야 합니다. 명덕시대

0: 신에너지 과학기술 주식회사와 화위 의료원초 연구개발센터에서 정철창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도기업들이 기초연구를 통해 거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술 선도기업이 1에서 100으로의 기술 혁신과 성과 전환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0에서 1로의 독창적인 돌파를 과감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구, 응용개발, 성과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원천과 기초에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어 기초연구 능력 향상을 통해 업계의 선두적 위치를 공고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중에 정설상 부총리는 당중앙이 기초연구 강화 자담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리종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의 전략적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인 배치와 통합 조정을 강화하며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의 선도적 역할과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의 방사 및 견인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부문들이 연계하여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호남성 장사시 류양시 화성 폭죽제조연소유관회사에서 5월 4일 오후 4시 43분경 특별중대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월 12일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7명, 실종자 1명,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는 5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동지들의 회시 요구 그리고 국가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사고조사조를 설립했습니다. 응급관리부를 선두로 공안부, 세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구, 전국총공회, 호남성 인민정부 등 관련 측이 참가해 호남 장사 류양시 화성 폭죽제조 연소유관회사 5사 특별중대 폭발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8일 오후 공무원 호남 장사 류양시 화성 폭죽제조 연소유관회사 5사 특별중대 폭발사고 조사조가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사고조사조 조장이며 응급관리부 부장인 장성종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 배치를 통보하고 업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사고를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사고조사조 전체 성원과 중앙표를검사위원회
0: 조원에 달하고 전국금융신용플랫폼은 총 41조 2천억 원의 대출을 제공했으며 신용대출은 10조 3천억 원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쉽고 비용도 더 낮아졌습니다. 기업 관련 행정검사는 33% 감소했지만 교정 준수 지침은 많아졌습니다. 일반 폐업 처리 기간은 100일에서 60일로 단축됐고 간이 폐업 비중은 65%에 달했으며 기업 철수 절차가 번거로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보고는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2025년 경영 환경의 적극적인 진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10개 수치로 보는 14차 5기는 기획 특집을 마련해 관련 분야 5년간의 추세적 변화와 의료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수환 주임은 첫째는 시간 절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설립 최단 기간은 4일이 불과하고 선관 기업 이전은 한 차례 방문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출입 방문 횟수를 100만 건 이상 직접 줄였습니다. 둘째는 비용 절약입니다. 삼성 전력봉사는 2025년 기업에 70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해 주었고 전자보증서는 입찰 원가를 40%까지 낮췄습니다. 셋째는 편의성 제고입니다. 2025년 말까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가 모두 신용대체 증명봉사를 개통해 로기로 기업과 지인들에게 특수신용보고 120만 부 이상을 발급했고 대체 증명 발급 건수는 4,400만 개를 초과했습니다.
1: 천주 10호 화물우주선과 장정 7호 요 11 운반 로켓으로 구성된 결합체가 8일 발사구역에서 수직 이송됐습니다. 현재 문창우주발사장 내 시설 설비 상태는 양호하며 최근 적절한 시기를 택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8일 오전 8시 힘찬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18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장정 7호 요 11 운반 로켓이 이동식 발사 플랫폼에 실린 채 수직 자세로 서서히 밀려나왔습니다. 천주 10호 화물우주선은

0: 로켓 상단에 베어링 내부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였고, 우주선과 로켓 결합체는 전용 무위험 철도를 따라 발사대를 향해 안정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 후 결합체는 무사히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천주 10호 발사 임무 015 지휘관 장남은 화물 우주선과 로켓이 발사장에 진입한 후 우리는 시스템 시험, 우주선과 로켓 간의 연합 조작, 종합 검사 테스트 연결, 그리고 이송 준비 등을 진행해 로켓과 화물선 발사 시스템이 수직 이송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의 화물 우주선 발사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신세대 중형 운반 로켓인 장정7호 로켓은 높은 신뢰성, 높은 안정성, 친환경 무공해 특성을 갖추고 있고, 지구, 저궤도 운반 능력이 14톤에 달합니다. 이번 임무에서는 최초로 로켓 탑재 고장 진단 및 처리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 왕호령은 로켓이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동기 등 고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고장 여부를 판별한 후 임무를 재계획하고 목표 궤도를 새로 설정함으로써 로켓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약 6.3톤 분량의 보급 물자를 운반할 예정인 천주 10호 화물 우주선은 주로 신주 23호와 신주 24호 두 차례 우주비행 승무원의 궤도 내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은 또한 우주정거장 건설 단계에 진입한 이후 탑재 상행 임무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1: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핑 국가 수석의 초청으로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광동 현강 오문 세 지역이 협동해 국제 인류 광역 도시권과 세계급 도시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리강 총리가 국무위원이 서명했습니다.

0: 전기화 및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의 최신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전시회에서 에너지 저장이 자주 거론되는 단어로 됐습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전기차 시장의 확대, 그리고 중도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비용이 감소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오스트랄리아 기업과 가정이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코 에너지 대양주 지역 총경리 왕동주는 현지 주민과 기업 사용자들이 전통 에너지 가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코 에너지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 저장 일체화 방안을 구축해 다양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중국 기업은 통합 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오스트랄리아 등 해외 시장의 현지화팀을 구성해 현지 수요에 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심수시 수항신에너지 주식회사 전시 부스에서는 가정과 분산된 장면을 위한 인버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기술봉사 경리인 진운설은 기자에게 2015년 수항신에너지가 오스트랄리아 시장에 진출해 오랫동안 현지에 다양한 태양광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가 현지에서 점점 더 널리 보급됨에 따라 가정용 에너지 저장이 점점 더 많은 가정의 선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공학부 학장 나이더 이킨스 도커스는 오스트랄리아와 중국이 태양광 분야에서 깊은 협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전기차,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킨스 도커스는 여러 차례 중국 태양광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태양광 실리콘 원료 생산, 제조 자동화, 공급망 통합에서 보여준 혁신이 인상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거대 시장 내부의 충분한 경쟁, 안정적인 산업 정책과 산업 능력의 집결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대규모 응용을 함께 촉진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리사회 최고 경영자 존 그램스는 오스트랄리아와 중국이 스마트 에너지 산업 협력에서 높은 상호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현지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쇼에서 선을 보인 중국 혁신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론안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봄의 운치를 느끼며 꽃놀이를 만끽하는 길림성 연변 황당대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한 연설. 2021년 10월 25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인민은 시종일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중국과 유엔의 협력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지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의 직책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사무에서의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수호해왔습니다. 중국은 정치수단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창도해왔으며 유엔 평화유지 행동의 연인수로 5만여 명을 파견하였으며 유엔 회비와 평화유지 최찬 시대적 조류 속에서 흐름에 순응하는 자는 번창하고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적극 고양하며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데 바람직한 리념적 지침을 한 나라가 나아가는 길의 옳고 그름은 그 길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지 시대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옹호를 얻을 수 있는지 인류 진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의 전일체이며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독선 기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공생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은 한 제도를 다른 한 제도로, 한 문명을 다른 한 문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의식 형태, 역사 문화와 발전 수준이 다른 국가들이

0: 국제사무에서 함께 이익과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분담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기 위한 최대 공약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봄의 운치를 느끼며 꽃놀이를 만끽하는 길림성 연변 화룡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 들판에 봄바람이 불고 산에 온통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시는 봄의 운치를 느끼며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5월 1일 2026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꽃놀이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 관광 홍보 시즌이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관광객들이 꽃을 매개로 하고 문화 관광을 다리로 하는 봄날의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는 연변, 화양 여정쇼, 농악무 민속 예슬링, 윷놀이 민속게임, 북춤 공연 등 인기 있는 공연을 정성껏 마련하여 분위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룡 명품 주제 전시는 무형문화유산기술, 문화창작작품 및 화룡 명품 명소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진달래 보물 주제 활동은 매우 흥미롭고 몰입감 넘쳤습니다. 명태의 고장 문화전 명태 주제 장탐위원은 화룡 특색 미식의 새로운 식사법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운 진달래 시와 가사 게임, 가족 학습 활동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외에도 서화 체험, 정년 플래시몹, 농특산물 공급 및 판매 상담회, 팔진 특색 미식 장터, 조선족 민속 관광 촬영 및 의상 체험 등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화룡시는 여러 개의 나들이 및 꽃구경 직통차 전용선을 개통함으로써 주요 관광지들을 연결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화룡시는 문화 관광 산업에 깊이 뿌리내리고 진달래를 특색 있는 IP로 삼아 민속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 관광의 융합과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개최는 연변의 봄날 꽃구경 브랜드를 구축하고 문화 관광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됩니다. 그리고 화룡시가 농업,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병강의 문화 관광 명함을 빛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화룡시는 꽃놀이꾼을 소비자, 숙박객, 재방문객으로 전환하여 연변 봄날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 추진할 것입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0: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3: 이번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이란 대표는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양측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어느 쪽의 핵심 입장이 뚜렷하게 완화되었다는 공개적인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협상 과정과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이 가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중 하나는 현재의 전쟁도 평화도 없는 교착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이 압박을 더 잘 견뎌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협상의 진전과 전망에 대해 미국 정부는 현재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과 6일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좋은 회담을 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낙관적인 신호를 보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가 아마도 큰 가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기존의 양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와 강도의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최대의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여러 미국 매체는 6일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양해 각서를 제출했으며 이란이 48시간 내에 응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측은 먼저 전쟁 종식을 발표하고 30일간의 세부사항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14시 메모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여 미국이 이란의 선박과 항구에 대한 봉쇄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란이 자국의 핵 계획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이 이란에 대한 부분적 제재와 자산 동결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는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핵 문제에 대해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최저선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며 유엔의 기습 사찰과 위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권 포기와 핵시설 철거를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란의 현재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에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란 이회 국가안전위원회 대변인은 이 부분의 내용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바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한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한하고 이란이 이른바 지역 대리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란은 전쟁 손실과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양측의 입장은 휴전 초기와 비교해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유연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0: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의 최근 공개 반환을 보면 4월 8일 휴전을 발표한 이후 양측 모두 실질적인 양보가 없었고 외교적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 겨루기에서 미국은 결코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4월 13일부터 시작된 해상 봉쇄가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협에 갇힌 선박을 유도하는 이른바 자유계획을 내놓은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행동을 종료했습니다. 미국 균시 통치 전략 연구소의 공동 창립자 트리타 바르시는 이란 항구 봉쇄의 경제적 비용이 백악관의 예상보다 훨씬 크며 오히려 미국에 더 큰 전략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중단이 미국과 이란의 경제 및 정치적 압박 능력에 대한 시험이 되었다면서 양측 모두 무기한 교착 상태를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이슬람의회 의장 칼리바프는 6일 이란에게 있어 새로운 군사 공격에 대응하는 것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는 자원 절약을 촉구하고 정부에게는 물가 상승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이란이 승산이 없다고 거듭 경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깊은 불신 때문에 이란 측은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행하며 재차 피동적인 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네, 둘째, 이란은 미국이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해협 봉쇄를 이란의 진정한 핵 옵션이라고 부르며 미국과 이란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든 상황이 변하면 이란이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문지기가 되었다면서 미국이 단순히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중재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네, 실제 유해 문제와 함께 미국과 이란이 모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어 충돌이 재발할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란은 해협 봉쇄가 미국 측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트럼프 정부는 우위는 나에게 있다고 보고 이란을 계속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말처럼 양측이 이길 것으로...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율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2: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2: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주 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회장이며 연길시 풍배직업양성학교 교장이신 최봉화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연변 커피문화성장의 한가운데서 인재를 키우고 산업을 이끄느라 굉장히 바삐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몰두하고 있습니까?
3: 요즘에도 저희는 커피 양성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동시에 인재 배양과 그다음 각종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 연변대학 저희 왕홍창 부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카페 시지, 카페 다사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이번에 그리고 운남성 보산 지역에 방문을 하신 적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성과들이 있는지 또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까?
3: 예, 금방 전에도 저희는 그 연변의 커피 기업들과 함께 단체로 묶어서 운남 보산하고 그리고 상해도 들르고 여러 곳 차를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남에는 산지다 나니까 농장주들이 주로는 그 농장 그 재배에만 신경 쓰던 것이 요즘에는 몇 년간에 부쩍 그 주위에 놓으시고

0: 많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요즘에 국내의 빠른 발전에 더불어 버터화가 다 되어버리고 중국 커피라는 이런 이미지로 우뚝 서게 된 이런 면이 아주 뿌듯하고 그리고 별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 커피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산지는 은남.
1: 네.
0: 예, 이래서 작년에 시진핑 주시도 은남 가서 거찰 하실 때
2: 네.
0: 중국 커피는 운남 커피는 중국을 대표한다 하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1: 네.
0: 저희 중국 커피는 자체만의 이런 그 빈파이를 가진
2: 네.
0: 이런 커피 문화로 발전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2: 네, 네.
1: 그래요.
2: 네.
1: 그만큼 이 커피 문화가 또
0: 협이 많다는 이 개념에 멈췄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그 주식 발전해가지고 산업으로 옮기겠는가 여기서 제조도 가능하고
1: 네.
0: 포장이라든가 뭐 컵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일상의 뭐 이런 식자재라든가 우리 서로 여기서 어떻게 공급이 가능하게 이런 면에서 좀 더 외부 지역과 협력을 해가지고
2: 네.
0: 원래는 많은 커피숍들에서 점주님들이 많은 이런 그 가격으로 사들이고 하던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단가도 많이 내리고 리운 창출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네,
1: 네 그렇군요. 이 커피 문화 교류 발전 협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협회가 이 사회와 정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 커피 협회는 2017년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2: 네.
0: 문화절과 그다음 커피 시민회
2: 네, 네. 네,
0: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랑 마음이 동하는 이런 동료들이
1: 네.
0: 함께 예, 추진해 왔습니다.
2: 지지를 해주고 네. 네.
1: 그렇죠. 네, 주요하게 그러면 이제 이 종사자들 네, 커피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0: 커피협회가요.
1: 네.
2: 네. 네.
0: 저희 커피협회는 주로 우리가 비영리성 사회 단체입니다.
1: 네.
0: 그래서 비용이랑 이런 걸 거둬서 활동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원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나 있으면 예,
2: 연변의 커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인이 참으로 궁금한데요.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 추진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추진력이라면 저희 그 연변 그리고 연길의 우리 당지의 깊은 문화하고 긴 시간의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희가 연변의 커피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촉했는데
1: 네.
0: 어머니 시대부터 그때는 다방이었죠.
1: 네, 그렇죠.
0: 제가 고중 갔다 다닐 때까지만 해도 다방은 있었는데
1: 네.
0: 주로는 공간을 사용하고 맥심 커피라든가 이런 술은 카페로부터 점차적으로 이런 전문 커피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죠.
0: 예, 이러면서 아마 이게 비교적 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불시에 그런 여행업의 원류의 이런 버거하고도 관계가 되지만은 그래도
1: 네.
0: 그런 문화의 디윈이 있는 한 개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급하게 그런 빠르게 성장한 부분은 19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커피숍이 460몇 집이었습니다.
1: 연길에만요?
0: 네.
1: 네.
0: 그랬다가 23년도에 다시 통계를 할 때 그간에 폭증했는데
1: 네.
0: 거의 800집이 가까이 이어간에 2-3년간에 300집이 늘어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진원은 주로는 반향 창의한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1: 네. 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커피숍 이 네. 창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네. 또 네, 도전하시는 것 같네요.
0: 네.
1: 그래요. 연변만의 이 커피 문화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점들이 적지 않은 곳.
0: 다른 기타 도시보다는 저희 연변 지역에서는 이런 독립적인 커피숍에 많은 그런 시장이 없었습니다. 영업에.
1: 네.

0: 네, 아마 독립적인 이런 이미지가 독특한 이미지가 소비자들 마음속에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또 이런 또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시도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이 실제로 지역 커피 문화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이런 독립적인 카페들이 많게 우리 뭐 조선족 좋아하는 전통 음식
1: 네.
0: 반면이라든가 뭐 심지어 여러 가지 비빔면, 비빔밥, 냉면
1: 네.
0: 카페에서 다볼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거의 점심 식사도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서 다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1: 네.
0: 예, 이것도 한계의 이런 신세대들이 传承해가는 한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커피점에서 지역 특색 상품들도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2: 네. 네, 지역에 따라서 커피의 맛의 그 취향이 꽤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연변 지역 본지 사람들은 어떤 커피 맛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나요? 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입맛이 소외되는데 이런 변화가 연변 지역 커피 맛이나 메뉴 구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십니까?
0: 우리 연변의 그 커피 향에 대한 다른 점이라면
1: 네.
0: 아마 연변뿐만 아니라 전체 동북 지역 이런 걸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것이 남북 간의 다른 커피 같은 커피지만 이런 재배는 같다지만 이
2: 네.
0: 가공 과정에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저희 연변에 있는 그런 연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커피 맛. 예.
2: 네.
1: 그래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선호하는 커피 맛도 다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메뉴도 또, 네. 차이가 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년간 이 커피 문화 축제나 바리스타 대회 같은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산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올해는 어떤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0: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취업자들한테는 이런 문화를 더 알아가게끔 홍시 애호를 주고 저희 바리스타들한테는 또 진보하는 이런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 네.
0: 창업을 하거나 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지에 이런 협력이나 더 얻어 가지고 더 많이 创신하고 자기를 개진하는데 그런 데 도움 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애호가도 많아질 수 있고
2: 네.
0: 홍보도 잘
2: 그렇죠.
0: 되고 당지에 놓고 말하면 당지의 이런 원리라든가
2: 네.
0: 당지의 카페자들의 그 창의적인 것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됩니다.
2: 네.
1: 그래요. 올해는 그럼 또 이제 어떤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올해는 내일부터 올절 기간에 진행되는 우리 카페 시즌하고
2: 네.
0: 그다음 중국 카페 비서 다사이 이게 지금 내일부터 그 인민대학 정문 앞에서
2: 정문 앞에서.
0: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네네,
0: 네.
2: 기대가 되네요. 네, 협회 회장으로서 산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무게감이 큰 동시에 이 교육자로서 느끼는 책임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양성해낸 수강생이나 네, 바리스타 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0: 저도 창업을 하면서
2: 네.
0: 자체적인 이런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요.
2: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0: 저희 보통은 초급, 중급, 고급
2: 네.
0: 이렇게 나눠가지고 초급은 일주일 정도,
2: 네.
0: 중급은 2주일 정도. 주위에 创业 학생들은 제가 창업해서부터 지금까지 근 4만 명, 5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2: 5만 명. 네.
1: 그래요. 굉장히 이제 연변의 그 커피 산업을 위해 많은 인재분들을 네, 또 양성해내신 것 같네요. 네.

0: 여기 수강생들과 교류를 통해 보셨을 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1: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커피를 얘기하다 보면 이건 그러니까 단일하게 장소의 쉼터보다도 예선이는 가능하게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되고 교류로 사용되고 지금까지도 교류로
2: 그렇죠.
1: 사용되고 하지만
0: 네.
1: 지금은 필수로
2: 필수로.
1: 시밍이라고 말하면 되나?
0: 그렇죠.
1: 목숨을 이어가는 데에서 아침에도 커피 마시고 자기 전에도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아마 그런 고강력도의 이런 공작, 저녁에도 이렇게 일해.

0: 실천 졸업까지 다 배운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애호에 따라서
1: 네.
0: 취업을 하겠다면 저희 협회니까 자원이 많아가지고
1: 네.
0: 그 커피숍들 돼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네, 이렇게
1: 네.
0: 되게 되면 그 런리스 유엔이 좀 평형됩니다. 왜냐하면 급속히 늘어나는 커피숍들은 당연히 인재들이 모자란다.
1: 그렇죠.
0: 네, 우리 그만 요만한 이런 도시여서 커피숍은 매일마다 많아지고
1: 네.
0: 바리스타는 그만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묶어주고 그러면 양쪽에서 커피숍에서도 사람이 필요하고 저희 학생들도 근데 요즘에는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1: 그렇죠.
0: 예, 이게 지능의 한계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1: 네.
0: 커피숍들에서도 바리스타를 선정할 때 이런 자격증을 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 네.
0: 당연히 취업자들한테는 또 이것도 한계의 중요한 이런 그
1: 그렇죠.
0: 경쟁력이니까
1: 자신심이 되고,
0: 예, 그런
1: 네.
0: 프로필 만들려 하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대략 얼마 정도의
0: 한
1: 시간?
0: 달은 걸려요.
1: 한 달.
0: 한 달.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그러면 이제
1: 초급, 중급, 이제 고급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0: 저희는 초급이면 주로는 분류를 나눈다.
1: 네.
0: 예, 애호거나 이미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미 직업도 있고 예, 그런데 생활에서 커피를 좀 좋아서 办公室에서도 마시고 싶고 집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애호일 때는 그냥 초급 정도로 예,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다음 취업이라든가
1: 일주일 정도 되죠? 공부하는 것이 초급은.
0: 맞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필요하신 분들은 중급부터 고급,
1: 중급부터.
0: 커피 향업에 入门 하게끔 지도하는 작용이다.
1: 그렇군요. 이제 작은 도시임에도 커피점이 천여 개에 이르다 보니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니냐 하며 요즘 이 카페 창업을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네,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0: 예, 항업마다 이런 그 커피점이 많다. 그다음에 이런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커피는 조향 산업이다 보니까 아마 다이 항업에 흥취가 있으니까 찾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연변 지역보다 나면은 음식업계 그 양꼬치 찰땐이라든가 리파이라든가 사실 저희 커피숍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그래도 뭔가 우수하고 이런 발전 공간이 있는 항업은 그래도 이렇게 격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성공하고 어느 항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할 거고 그래서 창업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창업할 때는 무조건 자기가 열애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진짜 열애한다 할 때는 견제하는 그 힘도 좀 강해지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창업하겠다고 펑파이한데 포렁쇠 해가지고 저 안 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 생각 밖으로 나가서 엄청 성공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 정신이 그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제 본인만의 그 아이디어랑 네, 또 개성을 살린 그런 가게를 또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네.
0: 준비된 자가 뭐 이긴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기초가 단단하고
1: 그렇죠.
0: 그렇다면 뭐 성공은 뭐곧 눈앞이겠지요. 어렵지
1: 그렇죠.
0: 않겠지요.
1: 네.
0: 그렇지요.
1: 뭐 지금도 이제 커피숍이 포화 상태고 많은데 그래도 지금보다 몇년 전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몇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마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몇년 사이에도
0: 예리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0: 이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도 커피를 통해서 이 도시를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커피 문화가 삶이 머무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십니까? 저희 연변 커피하고 그다음 이런 문화의 그
1: 네.
0: 인도력이라.

0: 어떤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왕홍창에 이런 이름 날린 것도 젊은 친구들이 제일 먼저 커피컵에 연길이라는 글자를 박아가지고, 예, 그 다음 두 가지 언어로 된 쌍위의 발변에다가 무조건 왕홍창만 찍어서 올렸어도 아마 왕홍창이 될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커피컵에 연길하고 이렇게
1: 커피컵을
0: 왕홍창
1: 들고.
0: 배경에 이게 딱 세트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연길이 많이 알려지고, 예, 그래서 이것도 한 개의 이런 문화의 부호로, 예, 커피라는 커피컵 마이지 않더라도 보니까 여행객들도 어떤 분들은 B컵 가지고 예, 사진을 찍어
1: 맞아요.
0: 이게 저현 동작이니까 그래서 이런 알림의 이런 삶이 머무는 이런 커피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런 생활의 부호라고 볼수 있는 위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예, 비로는 아주 작
1: 나가고 싶은 연변 커피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 안에 연변만의 색깔을 어떻게 담아보려고 하십니까?
0: 지금까지는 연변에 커피, 우리 연길에 커피숍이 많다, 커피숍에 머물러 있지만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5년, 심지어 10년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 당지를 이런 커피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 당지에 큰 산업으로, 대표적인 산업으로 만들 이런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 그런 한 가지의 계획. 그래서 산업을 만들면서 제소라든가 기계라든가 커피 기계, 그다음 커피 식자재, 요즘 그래서 운남하고 해남 등지에 이런 산지와도 많은 교류를 하면서 운남이라든가 해남 이런 저희 중국 산지를 보게 되면 다 저희 중국 브랜드, 중국 이미지로 우리 중국 品牌도 표시하는 의미에서 우리 연길은 장코모이 할수 있는 이런 중요합니다.
2: 예전에는 음식 문화와 민족적 특색이 연변 사람들의 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입맛 속에는 넉넉한 정서와 삶의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이러한 감각은 오늘날 연변의 커피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지역의 이야기와 정서를 담아내며 새로운 생활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변의 커피가 어떤 향기로 더 널리 퍼져나갈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좋은 세상 프로 여기서 만족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록한 중대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섰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내면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발현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지니게 하지 않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这30多年来我坚持在唱歌，唱歌给我的心上人听啊，这个心上人还不知道在哪里，看见明天就会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 91.4，延吉。